0: 나 배고픔을 잊지가 마위에 나갔다 네 아하하
1: 그 팀한테 왜 이 대학교 이때래요 마을이 괴로워 와그 내 도와 나 때문에 애 눈이 가이호코 마을이 그 할머니 내기 마태 도와 그 고리로 마을이 나한테 기야 기야 마태 파네 웨테 에 케이다 아예 뭐 칼이 마태 모효 나한테 매 피투 타우 타쿠네 파키키 이테라와 아 카 파카우투 마태 어 케이다 카랑고라 테키 테랑아 마테 히히야 키테 코리로 카 파카티케티 카라 테키 마테 메 페네 메 페나 아 테 코리로 아 코이라 테 티마타 탕아 에 파이
0: 카마마 마이 키 아타테 나랑아 티라 카토 카 하우 마이 테 케이로 이토 하루 하루 이타레 미테
1: 메 키 카 호킹아 마하라 키 테라 와 He nui ngā hōia no C Company hoki. Ie, kei te kōrero Māori, te katoa ki a mā, mātai whānau. Te kura tuatahi ko Mākaraka. He nui ngā whānau hainamana I roi te kurara, nā te mea ko ngā mārakai e huri, huri rauna I te kurara. Ruarua ngā whānau Māori kei Mātau Kura, ko ngā Colliers, Goldsmiths, Dams, Burns, Tāwhais, e rima ngā whānau.
2: I came to the school when I was your size.
1: Ko tātou tūmua ke ko Pax Kennedy, ko whakahaere ia he kaupapa Māori. E, ka tāia e au ki te mahinga raranga whāriki, hinaki, mahi piupiu, me wera te momo.
2: E ka mōhio koutou te ingoa te taone, ko tūranga.
1: Nuku mātou ki te kura Wainganui, e ta kore he kaupapa Māori kei roi I tērā kura, Gisborne Intermediate. E ohorere